0: 덕신시라의 폰톡돌마당 토바군에 살카네 중로렉스나자 스나자가시바니레네 슈엔직당인 스나도추츠 고차도카사다 토스토차베스테네 라덕스나나츠르 사나자트
1: BSNL japto lenkan gunifia juaje BSNL ladak se nasa soseka 4G tower langs te yo teno tene 4G japto se phantos lenchesla 4G sim nyekore BSNL CC ya retailer gunikan elen nyachesino roxefia nyekore BSNL ek sangashkyo da jat

낙상이 장에 벤진 디키 살카네 로릭 산아자츠 나제 아카쇼니 레니숏 가사다 두스츠 베스팅네 아카쇼니 스리나가니 우디나나 술탕 답스라 산아자트